0: 그러니까 검사면 좋은 게라 저는 한 10년 되었다 기말 공개 때론 됐다고 이제 아예 길에 차고 다니다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니가 이제 같은 신사 검사면 가야 한다.
1: 이제 그런 게 신주 아칸데 전 사람이 그거 미리 레터 디엔사다 시센테 니니 아칸디고라 그렇게 내가 일인데 사람들 타세 디나다 시다 사지 일인데 된 거 사다 디칸디 손 어진 상와레 존에 저한테 인도니네 자카
0: 에지 에지 칸디 타나 칸신데가 타나 타케히다 필 손존이 손에고 마헤 타마트 라니 쿄르 샤이니 마운디가
1: Must in heaven they heard. Eh, must in heaven. Tilly comes at the First Nations Grand Chief Hurt Region, Jundio Kisande, Samaraliga get his nita. Could the Hurt in Deja Kua, Selling Rebecca Alti, Minister of Crown Indigenous Relations, Menetle, as you got tiny them with a tilt on the heavy day.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순날뛰 지뢰인 위원이 있다. 그는 친이때 기사기 예자라 소화되는 친이때 지뢰성량과 공피가 IT, IT 카드 뒤에 이 사투 샤드 1989 대소위중 경기리 시간이야 마이 축하 고아서 미진 디니가 살짝이래 뒤 혹시 하인데 그 소사신다 라고 뒤에 이 시간을 고아

0: 차 태우고 있다고 그러던데. 미나는 해 줘. 내 비하치 내려가긴 미진 속에 지지고 비치. 나랬어. 사긴 너는 내려가기 알란 챙기. 시간이 걸으면 바가시. 이게 헛 콩티라고 내 지치 내가 사만히 뛰어나. 눈 오면 이제 나와서. 이거 작은 지원을 끝내 좀 어려워. 역시 내가. 그만 할 때 교훈이. 오케이 나 또 수학의 기억을 띄어 그러니까 리스 띄어 뭐시 그런 나이 신나
1: 뭐시 내가 낸데 Gabe 그래서 캠든 나이 출생 Gabe Harris 디 South Times 에 군디 제이 텐데 데네 컨트롤에 나디 치라 체레 디 컨디고 에 제리 디 다시 컨디고 다니 데와라 뜻은 해고 안 돼

그래서 이 코구이나 쓰이때 소셜 서비스 카니아 유네 이 때나가 아야 니가 아시아 유네시 이 시아 유네 이 테리토리얼 거버먼트 디디나 디디네 이야고 키키티아고 시리 헴텔레 하티 인다 티트레 코나 티트레 지오네 프린스 오브 웨일 노스 인헤리티지 센터 소니 월레 이 이 노팔레네 차스 노팔레 선나이 아클로 이시 코네 커미셔너 벤네네 케함테 키티 인다 티테 하우스 인 NWT 고가 고케 왔다 힌디 제임스 탈리 히리 디시 디테레시 인투 이 예테네 케 고 코구레 카니고 헤라이타 힌디 시 인투시 이 고라이타 시 티티네 야고 헤 이 아조 시리 헤 고 헤 Sehe ala keta tene sohati. Enta titre si i tuhtako gutihe a kehe na kuhite.